0: 추석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연은곡 이길승의 소망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나흘간의 음악여행 오늘 이틀째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특집, 오늘의 주제는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찬양사역자 김영범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뭉클하고
1: 웅장한 거,
0: 웅장하고 네. 여운 짙게 남고 이런 네. 곡들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2부에서도 다섯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1: 네. 예. 2부는 좀 이렇게 덜 웅장한데 근데 이제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목소리들 혹은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좀 소개하고 싶은 곡들 먼저 조금 그 한 곡을 먼저 듣고 네, 싶은데 네. 하다시 뮤직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팀이 처음 불방망이라는 싱글로 나왔을 때부터
0: 제목부터가
1: 그때가 한참 코로나 막 한참 때거든요.
0: 2020년
1: 네,

0: 뭐뭐 클럽 하는 뭐 무슨 매체에서도
1: 아, 지금도 있나요? 클럽하우스?
0: 있는데 요즘 거의 안할 거예요.
1: 맞아.
0: 저도 발 뺐고.
1: 기억난다.
0: 네.
1: 예.
0: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온라인 매체에서 만나고 했거든요.
1: 맞아요.
0: 그 당시에 이 팀이 불방망이라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노래를 들고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야, CCM계 무슨 GOD 뭐죠? DJ DOC 같은 느낌? 그래서
1: 악동 느낌.
0: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그해 이제 몇 달 뒤에 정규 앨범이 발매되고 쭉 들으면서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구나.
1: 네네.
0: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요 트랙만큼은 함께 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두 트랙인데
1: 네.
0: 한 트랙 같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듣고자 합니다.
1: 네.
0: 이게 이 제너시스라고 하는 타이틀로 정규 앨범이었는데
1: 창세기.
0: 네, 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을 상징하는 요 트랙이 있는데 요게 공정금 권사님의 아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은 느낌의 요 찬송가 부르시는 게 잠깐 나옵니다.
1: 너무 정겨워.
0: 너무 정겹고 네. 요거에 이어서 이 하다시 뮤직 3인조 시절이었는데
1: 네.
0: 아주 세련된 네. 스타일로 고난 내용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함께 좀 먼저 듣고 오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고난 내 영혼 안전한 보고 그야 폭풍이 폭풍가

저를 아니야 아리거리야 주의 영원한 팔의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도 가지 않은 그

0: 타다시 뮤직의 방금 들은 고난 대영혼 그리고 앞서서 그 공정금
1: 권사님
0: 권사님의 네. 아
1: 사실 음악적으로는 노래가 네. 좀 엉망이죠. 가사도 약간 막 틀리시고 이런데
0: 이곡이 마이너였나 싶은
1: 아 근데 예.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역한 입장에서 찬양은 노래를 잘해야 감동인 게 아니다. 그냥 그 마음이 잘 담겨지면 그 삶이 담겨지면 그게 감동이다.
0: 맞아. 너무 공감해요, 진짜. 저 가끔 이제 어떤 분이 특송하신다고 할 때 잘 준비해서 매끄럽게 하시는 것도 물론 은혜롭고 좋지만 약간 거칠고 좀 서툴지만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그런 고백할 때 우리는 감동 받게 되잖아요.
1: 맞아요. 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0: 아, 약간 눈물 버튼처럼 아, 우리 권사님의 찬양 아, 너무 심금을 울리네 진짜. 네.
1: 그 심금을 울려서 이렇게 눈물이 나올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딴따다다다다 하면서 아이고 뭐야.
0: 눈물 쏙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또 절묘하게 매치를 시킨 하다시 뮤직 역시 네. 아,
1: 멋지죠.
0: 멋집니다. 예. 자, 요 요거 이제 한 곡으로 치고
1: 네, 한 곡을 네. 치고 뒤에 이제 두 곡을 들려드릴 때 요것도 약간 눈물 버튼인 아, 원투인데
0: 그래요.
1: 두 곡 다 딸이 아버지랑 함께 이렇게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수많은 딸들이 눈물을 글썽일 수 있는 네. 노래인데 첫 번째는 송지혜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입니다.
0: 네네.
1: 개인 아티스트로서도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도 하시고 종종 윌러브 멤버로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뭐 노래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닌데 이 후반에 가면 네. 아버님 목소리가 나와요.
0: 아, 아버님도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1: 그리고 정말 끝에 가면 어릴 때 테이프로 녹음된 듯한 느낌의 이 송지혜님이 어릴 때 목소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 막 듣다 보면 아 너무 또 울컥합니다.
0: 아까 전에 우리 그 공정근 권사님 곡 들으면서도 약간 울었단 말이죠, 우리 영범님. 예, 또
1: 네, 그런 눈물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펀치. 김수지 씨의 이제 6집 앨범
0: 아빠의
1: 뭐,
0: 노래.
1: 이 노래는 뭐 많이 나오죠.
0: 너무
1: 뭐,
0: 좋죠. 너무
1: 네, 많이 나오고 또 들어도 좋을.
0: 네, 네.
1: 특별히 이 노래 듣다 보면 정말 CCM판 아빠의 청춘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네.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셨는데 사실은 그 김수지 씨의 그 뭐죠 이 출생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간절히 뭐 이런 계기가 있었고 지금은 네, 네. 뭐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는
0: 지금 성가대하시지 않나요?
1: 뭐 장로님이시고 장로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이 노래 안에 막 나오는데 역시 살짝 어눌한 느낌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게 울지 그러니까, 않을 수가 없는
0: 맞아.
1: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노래들이어서도 좋고 네. 또 아버님의 어떤 믿음, 신앙 이런 게 담겨져서 좋은 것 같고 여러모로 가슴을 따뜻하게 또 이 명절에
0: 네네.
1: 함께 들으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어제 싸웠는데도 다시 화해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노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곡 이어드릴게요. 먼저 송지혜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김수지 아빠의 노래 자 눈물샘 주입니다.

0: 김수지 아빠의 노래 그리고 송지혜 나의 사랑하는 책 여기에 이제 피처링 송종섭 아버님
1: 네, 아버님 함께 아버님. 하셨고
0: 와
1: 마지막이 또 킬포예요.
0: 그 무슨 저는 예전 뭐 홈비디오로 찍었던 그런 게 다시 막 생각나는 듯한
1: 그러니까 이분의 얼굴이 안 나오는데도 야 그 어린 송지혜가 그려져, 막 이렇게 그려져. 개구장이 같이 노래하던 찬송가 부르던 이걸 아버님이 네. 녹음해 두셔가지고 요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글썽글썽 하셨을 겁니다.
0: 진짜 눈물샘 주위 두 곡이 연속으로 나오니까 지금 많은 분들 어떤 그 약간 그 눈물이긴 눈물인데 약간 뜨거운 눈물일 것 같아요.
1: 네.
0: 따뜻한 눈물. 추석 명절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두 곡을 오늘 네. 선곡해 오신 게 아닌가.
1: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0: 야, 진짜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두 곡. 네. 예. 마지막 이제 두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두 곡 남았는데요. 이게 믿음, 좀 전에 들었던 노래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신앙, 그게 딸로 이어지고 하는 이렇게 대물림 되어지는 신앙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함께 모여서 물론 아직까지도 뭐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거나 자녀들이 안 믿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어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복은 이렇게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쵸.
1: 뭐 돈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복된 거지만 그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흘려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추석 명절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0: 안에서 감사할 얘기들을 더 많이 나누시고 또 네가 있어서 또 부모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1: 네.
0: 좀 그런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노래를 오늘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 네.
0: 2021년도에 발매됐던 더 워십 에이블의 세대에서 세대에게라는 곡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 노래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1: 네.
0: 마지막 곡은 피아워십의 이제 7월에 발매됐던 최근 앨범 중에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저는 타이틀 아니어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1: 네.
0: 믿음의 유산이란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 뭐 오늘 듣는 노래 중에서 가장 좀 화려해요.
1: 예,
0: 가장 화려한데
1: 네.
0: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그런 축복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신 팀이니까
1: 네.
0: 노래는 조금 어렵더라도.
1: 피어시면 다 마음 열리죠.
0: 그러니까, 그렇죠. 네,
1: 좋아하니까
0: 기꺼이 네. 네, 즐거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 이틀 동안 그 두 가지 주제로
0: 네.
1: 10곡씩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0: 좋았죠.
1: 좋았어요. 우리 DJ분들 주제만 던져주세요. 어떤 뭐든 다 해옵니다.
0: 달려갑니다.
1: 형님 뭐 다 네.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0: 네. 택배 서비스로 달려가겠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 주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또 네. 선곡 가능한 우리 네. 김영범님과 함께 이틀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또 조만간 한번 뵙도록 할게요.
0: 네. 네.
1: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또 인사해 주시죠.
0: 제가 요즘 뭐 저녁에는 CCM 캠프 목요일마다 CBS를 와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CBS 안에서 제가 이렇게 최신곡들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실 만한 곡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게 샬롬 CCM에서도 불러주시고 이틀간 20곡의 노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종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멀어서 힘들다면서요?
0: 네, 아, 방 잡아주세요.
1: 전날에?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곡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형님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케어 월십의 믿음의 유산 방금 들으셨고요. 앞서 더 월십 에이블의 세대에서 세대에게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이렇게 열 곡을 1부와 2부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이든 거의 뭐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기쁨 가족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손경민의 은혜 준비했고요. 그 전에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는 사람들의 오 신실하신 주부터 함께 듣죠.

손경민의 은혜 방금 전해드렸고요.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오 신실하신 주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나흘간의 음악여행 추석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제 둘째 날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편 함께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흰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갈색 뭐 여러 빛깔을 가진 그 각가지 재료들을 둥그런 그릇에 담아 맛보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뭐가 떠오르세요? 비빔밥도 있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구절판도 있습니다. 한 그릇에 같이 담겨 있지만 각자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자극적인 양념을 하지 않아서 슴슴하게 재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죠. 오늘 한가위 식사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새벽을 열고 준비한 귀한 밥상, 그곳에서 나누고자 했던 마음까지 전해졌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화합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 그 음식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전달됐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장윤영이 부른 조율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이런 날, 명절에, 그 당일에는 어떤 곡을 전해드려야 될까 더 고민하면서 오늘 선곡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에는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송정미, 김현철, 강명식, BMK가 함께 불렀고요. 그 전에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명가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나와 나 앨범에서 한부영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연휴가 지나면 고통, 아픔, 슬픔,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역전되길 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한보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터널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신청하셨는데 신청하실 당시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곡이었어요. 그래서 요청해서 재료실에 요청해서 지금 그 곡이 심어졌습니다. 함께 들으려고 가져왔고요. 아가파오 워십 앨범에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어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국악 찬양 이어집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국악 찬양으로 두 곡 들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이었고요. 동방현주의 3호곡까지 함께 하셨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들려드리는 모든 곡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편안한 배경음악으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예수가 부인의 이 곡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요즘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CBS 환경 캠페인에서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라다크 사람들이 씨를 뿌리며 풍요를 기원하는 지역 민요에서 인용이 됐다. 또 히말라야, 네팔에 대한 얘기도 연관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기고 반복해서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죠.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홍순관이 불렀고요. 주아랑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이어지는 곡 부흥한국 싱어지와 송은경이 함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가 539장을 이윤화가 불렀고요. 이쁜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푸른동사님의 신청곡 나는 믿네 김형미가 부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내 생활 속에서 잔잔히 매일매일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찬송 조수아, 존영이 부른 감사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 왕같은 제사장, 더 쿨링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어제보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깊어지고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며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어서 사랑나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행복한 가정 앨범에서 은희에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동안 무엇보다 여러분께 편안함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랬는지요. 오늘 끝곡으로 심자실의 해금 연주로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립니다. 풍성하고 편안하고 감사한 한가위 추석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신입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를 직접 체험한 자의 감격과 기쁨이 담긴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길모어 목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몇몇 성도와 함께 설교 내용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영감을 받아 이 시를 지었고 자신이 지은 찬송시 쪽지를 부인에게 건네주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길모어 목사의 부인은 남편이 지은 찬송시 예수가 거느리신 이를 남편 몰래 신문에 기고했는데 우연히 신문에서 이 시를 보게 된 찬송가 작곡가 브래드 머리가 이 시에 곡을 붙였고 이 찬송가는 곧 전 미국에 퍼지면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도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찬송.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신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0: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화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예로부터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날이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얼굴, 정성껏 차린 음식 한 접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 속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사가 다시 피어납니다. 물론 모두가 같은 모습의 추석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있고, 일터를 지키는 분도 있고, 또 조용히 혼자 추석을 맞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따뜻하고 풍성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평로 가족들 모두 감사와 사랑을 더 많이 나누는 은혜로운 추석 되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추석 당일 첫 곡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주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고 웃음이 넘쳐나는 추석 되고, 아니 평생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석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네, 추억들 나눠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분은 감사하고, 네, 또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출발하죠.

소소한 것들 한부영 그리고 잔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에겐 복이 있다. 하덕규의 풍경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추석 추억의 사연 예, 이제 출발합니다. 5297번님이에요. 추석에 처음으로 명절에 우리 식구들 속초 여행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셨을 거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야, 축하하고 참 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구정 추석은 늘 음식 준비했는데 이번엔 해방이네요. 딸 둘, 사위 둘, 손녀 둘. 멋진 여행 되길 기도 부탁드리며 속초 가볼 만한 곳 있으면 추천 부탁합니다 했는데, 아, 이건 추석 사연으로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해서 가셨겠네요. 딸 둘, 사위 둘, 손녀 둘이면 하나씩만 난 건데 예, 이번 여행을 통해서 둘이 둘씩 나길 축복합니다. 아, 그래도 많이 요즘 해외여행 뭐 명절에 설날 추석 때 아예 해외여행으로 가고 뭐 국내 여행도 출발하는 경우도 참 많죠. 네, 참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만 시골에 내려가시고 오빠랑 저랑 동생만 남아있으면 교회 친구 언니 오빠들이 집으로 와서, 야, 이 좋은 기회네. 완전 좋은 기회네. 엄마가 해놓고 가신 음식들을 같이 해먹으면서 명절 때마다 너무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그립네요 하시면서, 정말 파란 하늘님. 이게 뭐 저희 아들도 20대 돼서 엄마 아빠 뭐 해외 집회를 가거나 지방 가면 뭐 그다음에 뭐 홈파티 이런 거 한참 하더니 이젠 시들해졌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그때 그 추억이 예, 평생 가는 거겠죠. 그 친구들 다 어디 있을까요? 네, 이번에 만나나요? 자, 저의 찬양 중에 길, 이승철의 소원, 김상진의 감사해 예, 보내드릴게요.

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의 명절 사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님의 사연이에요. 추석하면 시댁에 가서 혼자서 제사 음식을 만들며 울고 화장실이 푸세식이라 못 가서 참고 참아서 친정 가서 배설한 기억이 납니다. 이야, 이 제사 음식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고 화장실 참아요. 야, 이게, 야, 정말 진짜 힘드셨겠다. 30년 전 이야기네요.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뵐 수가 없지만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제사가 없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늘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추석이 정말 정말 되길 또 기도하고 저도 바라봅니다. 제사 음식 아직도 준비하는 분들 참 많죠. 준비하신 분들도 많고 아무튼 수고하셨고 그래도 믿는 사람의 얼굴을 예, 잘 보이시고 끝까지 잘 섬기신 후에 어느 날 그 얼굴 그 믿음 그 사랑 섬김 보면서 온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해봅시다. 자, 강성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소울싱어즈 전쟁을 선포한다. 에이맨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명절 여러분의 추석 에피소드와 추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관홍의 미랄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0: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9월 25일. 오늘이, 추석, 그러니까, 바로, 예, 그날이죠. 네, 추석날인데, 오늘 어떻게 예배도 드리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얘기도 나누시고 하는 중이시죠? 그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아니면 벌써 아침에 그런 일들을 마치고, 예, 집으로 오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번에 기간이 짧아가지고, 안전 운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석, 예, 명절 추억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다샤님의 사연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모처럼 마음 먹고 복음의 전령사가 되어 다녀오겠다고 큰 집으로 가족 모두 향했는데 한참 고속도로가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승용차 뒤로 꽝! 아이고. 뒷차가, 서 있는 걸못 봤군요. 그죠? 소리와 함께 모두 앞으로 쏠리고 부딪혔네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모두 병원 신세를 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참사가 벌어졌어요. 각오한다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지만 정말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추억이었어요. 또 그렇게 아, 차 안에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죠. 예, 끝까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다샤님의 성품이나 늘 사연 보면 예, 아무튼 올해 추석 잘 보내시고 예, 부모님께도 예, 참 아프시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잘 예,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한스밴드 그 사랑의 숨결 구자옥 참말이여 박요한 이다예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길.

네, 더불어 함께 가는 길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의 명절 추석 사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샤님의 사연이 있었지만, 정...

정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졸리시면 쉬시고 또 조이포에 크게 틀어놓으시고 찬양 같이 따라 하시고, 네, 운전하시는 아빠 또 혹시 엄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네, 그렇게 즐거운 여행길, 차가 막혀도 차가 막힘으로 오히려 예, 더 가족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송미영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하늘나라로 간 남편이랑 첫 신혼여행, 남편 고향 진주. 뱃속에는 첫째가 들어서서 남편 고향으로 처음 가서 지내는데 제가 먹던 음식이랑 맞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지금 몇번 다녀와서인지 음식도 맞고 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남편은 하늘나라로 이사 갔지만 이번 추석은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손잡고 데이트하던 남강 둘레길을 거리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예 얼마나 그립겠어요 예, 그 그리움 아이들에게도 예, 뭐 10년이 지나면 이 마음이 사라지겠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가족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예, 잃는다는 건 참. 아무튼 송명 시사님 힘내시고 또 다녀오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남편, 뭐 1년 전, 2년 전 떠나신 분들은 더 마음이 그러겠죠. 가족의 누군가가 또 떠나신 분들, 부모님 중에 누구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움이 더 커지는 추석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더더욱 커지길. 바랍니다. 자, 한웅재 어머니 새벽기도 이현덕 이정님입니다. 눈물의 기도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성령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시고 아름다운 네, 사랑의 시간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사연으로 네, 사평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잠깐 여러분의 지금 어디 있는지 차가 막히는지 뭘 먹었는지 이래저래 얘기 저에게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님이 보내주신 추석 명절 사연이에요. 명절 때마다 듣던 우리 할머니의 매번 같은 기도를 이번 추석부터는 못 들어요. 아이고.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그러시네요. 명절 다 돼서 한 명절 하나 더 보내고 가시지 또 이런 마음들이 많았겠다. 그죠? 식구들이요. 어렸을 땐 참 지겹기도 하고 기도하다 꼭 우는 할머니가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제 너무 슬퍼요. 사랑해 주 내 주 하나님으로 시작하던 기도 다시 듣고 싶어요. 사랑해 주 내 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셨군요. 얼마나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한 마음이 크면 그렇게

눈물로 마무리될까요? 이젠 조금씩 알아가실 겁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기 때문인지. 그래서 남은 식구들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길 저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최 여사님 사연 있어요. 우리는 재산은 없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그냥 넘어가기 서운해 음식 가지가지 사다가 먹습니다. 광장시장까지 가서 전하고 잡채 등등 가지가지 사다가 식으라고 베란다에 잠시 두었는데 우리 강아지가 한 번은 골고루도 드시고 있더라고요. 내놓은 거 다 먹었군요. 2년 전에 무지개 다리 건너간 우리 아지 강아지 한 번씩 생각나는 추억이에요 하시면서. 아이고, 그 음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아이고. 근데 내놓으면 강아지들은 먹죠. 그 냄새, 그 맛. 예. 정말 못 참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리고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의 심장 세 곡 듣고 올게요.

사연과 함께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됐네요. 길이 막히시나요?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빠져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앞날을 인도하실 그분 생각하면서 기쁘게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가파오 웨이메이커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많은 후배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인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의 책 여덟 단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아,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name of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고향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면 이제 슬슬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짐을 챙기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고향집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드는 그 순간, 조심히 가, 도착하면 연락해. 짧은 말인데 이상하게 오래 남는데요. 오늘은 그 떠남을

슬픔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으려 해요.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듯이 돌아옴이 있어야 떠남도 있으니까요. 어제가 고향으로 가는 들숨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날숨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추석 특집 2부 날숨, 고향을 떠나는 길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만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악기도 숨을 쉽니다. 특히 오보에는 연주자의 숨이 관을 지나며 하나의 목소리가 되는 악기입니다. 바흐 칸타타 156번 가운데 첫 곡 심포니아에는 그 오보에의 숨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카메라타 베른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선율을 할 홉슨이 합창곡으로 편곡한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안산 7립합창단의 연주로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보의 한 대의 긴 호흡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어져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원곡인 바흐 칸타타 156번 중에 코랄의 제목은 헤르비 두 빌스트 소식 스미트 비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다시 떠나는 길에도 참 잘 어울리는 기도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길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고백이니까요.

영화 더 미션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덴마크 국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가브리엘 오보에는 OST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테너 황현안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추석 특집 2부 날숨 고향을 떠나는 길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절에 고향에서 받은 것들이 있죠. 삶의 힘이 되는 부모님의 덕담 한마디, 따뜻한 집밥 한 끼, 오래된 친구의 안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 모든 걸 품고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고향을 떠나는 길에 누군가의 손을 꼭 잡듯이 우리 인생길에서도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고 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시 나그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강나루를 건너고 밀밭길을 지나고 저녁놀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 떠나고 있지만 완전히 홀로인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고향을 떠나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앞서 들으신 곡은 영국 찬송 The Day Thou Gavest, Lord is Ended, 주께서 주신 이 하루가 저물고, 리버풀 대성당 찬양대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그리메소프 탄광밴드의 연주로도 들었습니다. 이 곡은 1870년 성공회 사제 존 엘러턴이 선교 모임의 저녁 기도를 위해 지은 찬송입니다. 한 곳에서 해가 지면 다른 곳에서 떠오르듯 온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쉬지 않고 찬양받는다는 세계교회의 끊임없는 기도를 노래하는 곡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김기영의 곡 참 좋으신 주님,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이었습니다. 금관악기의 소리는 하모니카와 참 다릅니다. 어제 하모니카가 작은 숨 하나로 우리 가까이에서 노래해 주었다면 금관악기는 큰 숨을 받아 넓은 공간으로 소리를 보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 조금 더 크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고향에서 충분히 숨을 고르고 왔는지 모릅니다.

트럼펫과 닮은 금관 악기 코넷을 연주하는 필립 메칸의 연주로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스토레굿 들으셨고요. 아이노섭 창단의 연주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추석 특집 2부 날숨 고향을 떠나는 길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고향을 떠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노래하는 찬양 두 곡입니다. 노르웨이 싱어송라이터 솔프리드 몰란의 할리엔스티엔 거룩한 길 준비했어요. 큰 숲속의 길, 쟁기 뒤에 남긴 이랑, 나무 위에 둥지, 그리고 내가 밟는 땅과 내 마음 뛰는 말까지 모든 생명과 일상의 흔적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가사를 담은 노래고요. 또 한 곡은 빌 더글라스의 Deep Peace, 깊은 평화, 아스노바 싱어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들숨과 날숨처럼 흐르는 물처럼

처럼 흐르는 공기처럼 빛나는 별처럼 고요한 밤처럼 고향으로 떠나는 길을 축복하는 노래 두 곡 전해드립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어 봅니다.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어야 다시 떠나는 길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고향으로 가셨던 분들, 부모님을 만나셨던 분들, 오랜 친구를 만나셨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한 채 마음으로만 고향을 찾으셨던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받으셨다면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들으셨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네주시고 기도를 받으셨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떠나는 건 고향에서 받은 것을 품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0: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에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해요. 엄마는 나를 예뻐하고 냉장고는 내게 먹을 걸 주고 강아지는 나와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아빠들이 지금 헉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빠 자리에 교회와 가정을 넣어도 말이 된다는 게 지금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저는 갑자기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지난주에 그 어떤 모 목사님이 이모 상가 목사님이 아이가 그림에 본인이 없으셨다고 예, 그 생각나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내가 뭐하러 살지? 정말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좀 저는 그 정도로 교회와 가정이 없는 세상은 좀 상상하기 싫은 게 아니라 생각하기 싫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 싫은.
2: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이 교회는 곧 가정이고 가정이 곧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둘 다 무용지물이라면 좀 충격적이지 않으실까.
3: 제가 만약 아빠라면 저는 아들을 안 그릴 거예요.
1: 같이 그런다고? 같이 그런다고?
3: 그러니까 정말 요즘 이게 말세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가정도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4: 근데 요즘 세태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들 이게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저는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가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너무나 많이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나 가정이 그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을 저는 희생이라고 보는데 지금 희생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희생을 안 하니까 사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무용지물이 되고 가정도 가족들이 다 희생을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방법은 희생이 다시 있어야 되겠다. 그 중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 목사님은?
6: 네,

0: 다 말세하는데 정말 말세 같죠. 네. 근데 결국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로부터 또 가정이든 교회든 또 시작돼야 되지 않나 그런 또 고민도 해봅니다.
1: 김 목사님은 어떠세요?
2: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와 가정을 놓고 보면 제가 이따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교회가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 때문에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지워진 교회니까 교회도 지워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건강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1: 준다.
2: 그러니까 난 교회 책임이 많이 크지 않나 이제 싶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살려야 교회도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 또 가정도 사는 건데 그런 그 균형이 맞지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오늘 올포원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함께 살아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동호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해 주시죠.
2: 제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읽을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리키면서 사실은 다 율법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사람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든 것은 자신의 종을 삼기 위해서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싶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600가가 넘는 규례를 만들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벼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그 일했다고 고발을 할 때 예수님을 비난을 할 때 아, 난 참 예수님이 참 통쾌한 얘기를 그 당시 상황으로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아, 뭐 통쾌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때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600가지를 할 정도로 했는데 야, 사람이 중요하지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냐. 이 말씀은 참 통쾌하다 못해 정말 속이 시원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40년 만에 선교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교인들의 뭐 세계 어디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교회는 교인들에게 충성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교회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성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 올포원의 주제가 교회를 위한 교회냐 가정을 위한 교회냐 이제 그렇게 될 텐데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지 않았나. 교회가 그러다니까 가정이 파괴가 도리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은 엄마 아빠 애들이 다 각자 놀잖아요. 주일 하루를 아이, 가정에서 지킬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주일날만 오나 수요일에도 와라 뭐 철야하자 그러다 보면은 가정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게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교회는 가정을 위하여 있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으면

0: 받는 복을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가장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내를 보는데 평생을 사는데 아내가 너무 흡족한 거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건 최상이잖아요. 자녀들이 상에 둘렸다. 이게 얼마나 화목한 거예요. 상에 둘려서 엄마 아빠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오늘은요 그러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 하나님 나라나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얻는 가장 큰 복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면 교회 때문에 교인들의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무너진 거잖아요.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상에 둘릴 틈이 없어 교회에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절제와 밸런스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 이제 욕먹고 비방받을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지는 않을랍니다. 저 애가 셋인데요. 하나님, 애 셋만 잘 길러도 그 훌륭한 목회 아닙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 셋 예수 잘 믿고 잘 기르면 하나님 50% 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50% 남는 장사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교회 충성하다가 가정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과 선교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떠나는 일도 참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서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복받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잘하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겠다 하셨는데, 교회가 교인들에게 그 복 받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건강해짐으로 교회도 건강해지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과 재단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먼저 좀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제사를 드린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는 그 옛날에 양, 소 이렇게 그 동물을 잡아서 희생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를 드리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왜 지금 제사를 안 드릴까요?

0: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희생 자살을 드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가보면은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관광객도 오고 사람들이 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도시가 이제 마비가 된다고 하는데 양 50마리 잡는데요. 그러니까 양 50마리를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소 22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드려요. 번제로.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지금은 뭐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드릴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그 유대교 랍비 중에서도 제일 존중받는, 존경하는 아주 그 구약학자인 그 랍비가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말씀을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고 제다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사가 대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이제 그것으로 대체가 되는데 우리 예배에도 기독교 예배에도 말씀과 기도는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제다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게 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과 완벽하게 대치가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제다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 살든지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선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이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지키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키든 아니면 신앙적으로 지키든 이 제다카가 옛날 희생 동물을 드리는 그러한 그 의미로 이제 지금 대체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가 뭔가 하면은 그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에 그 유대인들이 해석을 한 것을 탈무드라 그러는데 탈무드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면 제단이 눈물을 쏟는다 그래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제단이 눈물을 쏟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는 개인 생활인데 개인들이 살 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단이 왜 눈물을 쏟을까? 이게 무슨 관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의문이 좀 드는데 이게 제단이든 가정이든 그 본질이 희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제단을 세우고 지금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같은 반석 위에 것을 세웠는데 그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생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희생으로 이제 자기의 희생, 내 생업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이 희생으로 풀고 있어요. 한 국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한 사회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희생이 필요해야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교회와 이 그 가정의 얘기를 하면서 출산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 0.78
0: 명이에요. OECD 국가의 평균이 1.59거든요. 1.58, 58인데 그 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출생률이 낮아지는가? 이 성경의 기초에서 풀어보면은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니까 희생을 하기 싫어하니까 혼인을 안 하게 되고 혼인을 하고 나서도 희생을 하기 싫으니까 자녀 낳는 것을 꺼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노령화되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죽어가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깨질 때 제단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탈무드에서 하는 거죠. 자, 교회와 가정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야 가정이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0: 아버지의 희생, 부모는 부모의 희생, 자녀는 자녀의 희생이 있어야 가정이 가정되는 건데, 이것을 교회가 공유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인구 절벽, 노령화 사회, 우리 지금 현실의 이제 고민거리인데, 이것도 성경에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교회가 희생을 하고 가정이 희생을 할 때 이 모든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풀려질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도 교회도 희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희생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 희생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많이 깨졌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희생의 마음을 주시고 그것으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저는 신학생 시절에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느헤미야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사회를, 민족을 다시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늘 본받아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동아리를 세웠고 대학원 들어가서도 동아리를 세웠습니다. 대학교 때는 아이사랑이라는 동아리를 세웠는데요. 계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관심사 중에 하나는 보육원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온 아이들, 또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정을 살린다라고 늘 설교는 하는데 왜 이 아이들 돌보지 않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투덜투덜거리면서 토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다.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우리 같이 공부하는 지체들과 함께 보육원을 매주마다 찾아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여전히 제게 다가오지 않고 너무나 먼 느낌이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투덜거리면서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아이들이 제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이 상처가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교회다. 내가 그 일을 해라. 왜 아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네가 먼저 다가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걸고 이 아이들에게로 그 눈높이로 내려가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봉사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취학 남자 아동 아이방에서 하루씩 자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뭔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거려서 이렇게 냄새를 맡은 듯이 찌린내가 확 퍼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자던 아이가 양쪽에서 다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오줌이 저의 온 바지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참 그때부터

0: 그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하고 정말 허물없이 대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저를 삼촌 삼촌 하면서 오히려 더 친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아이 사랑 동아리는 3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매주마다 보육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입시 때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일단 합격하고 나면 성경을 거의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신학책을 보기에 바빠서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한다고 하는데 왜 다들 성경은 안 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또 투덜투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야. 네가 그 일을 해. 제가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동아리를 또 신대원 2학년 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일은 딴 것 아니고요. 학기 중에 성경 1독, 방학 때 성경 1독 해가지고 1년에 4독씩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본질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의미를 상실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기도 하고 또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그 문제를 보았느냐? 바로 네가 교회다. 네가 그 일을 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정말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네가 그 문제의 대안이야.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이 음성을 듣고 깨어진 영역을 들어가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면 그 가정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문제들 많이 보일 거예요. 또 특히 우리 시대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내가 바로 교회고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일에 깊이 헌신한다라면 바로 나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인다면 불평 불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서 마음껏 토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다. 네가 그 일을 해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문제가 있는 곳곳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 일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누구 뭐 없어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해라. 네가 교회고 가정이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교회가 되고 또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2: 생각해보면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0: 가정이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은. 목사님들은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가정이 회복돼서 교회가 막 더 회복되고, 그걸 눈으로 목격하시는, 했었던 경험.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가정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배울 때, 멘토 목사님이, 예전에 그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 이제 똑같은 그 내용인데요.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뭐 감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들은 주로 상처를 교회에서 받는데, 가정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은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 와가지고 회복이 되는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데 가정이 망가져 있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열심히 섬기고 잘 세워나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 목회 좋은 기준이 됐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2: 목회가 흔들릴 때가 있었고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 안정되어 있고 목회가 흔들리면 목회가 수습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잘 나가는데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 목사님이 얘기한 그 어른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정은 참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사실은 교회 충성하느라고 가정을 안 돌보는 게 충성인 줄 아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옳은 생각은 아니고, 목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가정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뭐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들 며느리 사이가 좋고 그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걸 보면 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정생활 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가정생활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가정 살리려고 많이 애를 썼었죠.
3: 실제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깨어진 가정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일어나죠. 그 말을 또 반대로 바꾸면,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처 입은 분들이 왔을 때 수용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감사하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에, 가정을 세우는 사역, 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 세대보다 더 깊은 고민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그런데 참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요즘 TV와 뉴스에서 저는 많이 보고 또 보도도 그쵸? 되는데요. 그럴 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기독교인의 가정이 비기독교인 가정에 비해서 과연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가? 더 못하거나 혹시 더 불행한 모습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5: 맞지 않을 것 같죠.
1: 저는 그게 극과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가정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기독교인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가치관을 온 가족이 다 갖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행복의 조건과 성공의 조건을 세상 쪽으로 맞춰놓으면은 그 가정은 답이 없어요. 굉장히 불행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또 고통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 수가 있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기준과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

0: 작품하고 딱 맞아서 말씀대로 모든 가족들이 성공의 개념과 희생, 그 행복의 이제 기준들을 잡고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또 기쁘게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극과 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또 약간 또 비슷한 측면인데요. 이 극과 극. 항상 이 양극단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를 들면 신앙의 패턴도 바리새인의 패턴과 사두개인의 패턴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형식과 격식을 아주 중요했지만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있었죠. 근데 사두개인은 또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성공의 도구로 그냥 하나님을 이용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오늘날 가정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쪽은 형식과 격식으로 치우친 나머지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적인 본질을 못 물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쪽은 그냥 진짜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으면서 신앙을 그냥 도구화시키면 거기에서도 또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을 이어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조금 더 이 시대는 본질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예를 들면 청년 사역 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르신들은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오거나 뭔가 이렇게 들고 들어오거나 하는 거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모자를 확 벗기시기도 하고 또 커피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강하게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모자를 벗기는 건 아이의 피부를 벗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그것을 너무나 거의 자신의 피부처럼 늘 쓰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과 격식을 강조한 나머지 사실은 본질을 이렇게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형식과 격식이 충돌할 때는 좀 더 본질 쪽을 살려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가정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는 하지만 정말 본질을 보여주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을 계속 보고 듣고 경험 하게 하는 것이 진짜 그 가정과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 교회를 자꾸 키우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정을 희생하고 교회 충성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 충성하는 교인들은 그래서 이게 절제가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가 있는데 충성에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교회 일은 요만큼 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가정을 돌봐라. 뭐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가정은 등한시하고 교회만 하는 것을 충성으로 해서 교회는 커졌어요. 교회는 커졌는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또 무너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교회를 위한 교회인가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번지를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교인들을 건강하게 하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는 일에 충성하면 난 도리어 교회도 더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 그 뭔가를 살리려면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여자들의 희생을 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남자들은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지 사실 억울할 때가 좀 있습니다.
0: 여성들의 희생이 뭐가 있을까요? 그 본인의 계획했던 삶, 그렇죠? 삶.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몸매? 그것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저희 아내도 이제 그때 많이 이제 그 고민도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되고 가정을 살리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희생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내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이제 내려놨는데, 희생이죠, 그게. 근데 여성들이 이제 어머니가 희생을 했을 때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는데, 저는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삶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결혼 시기도 늦추고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거는 또 자신의 삶에 많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낳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여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똑같이 같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남성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계획과 꿈에 대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하고 같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저는 같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쁨을 주고, 그것을 희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기쁨과 행복이 나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도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은 희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4: 네. 흡족해 아멘 하시네요.
1: 흡족해 하시네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네. 희생이라는 표현보다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사랑은 사실은 그 쏟은 만큼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거든요. 예를 들면 제 조카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직접 키운 조카들이 있고 어머니의 손을 타지 않은 조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자주 타고 어머니의 또 사랑을 많이 경험한 조카들은 예,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관에 같이 가기도 하고 식사를 사드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댁에 아들인 저보다 더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것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하는 만큼 사실은 반응이 온다라고 보여주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의 그 사랑 그것이 쏟은 만큼 이제 나중에 자녀들에게 돌아오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이제 실험해 가야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2: 네. 가정생활할 때 아내는 아내의 희생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희생이 있는데 여자들은 여자의 희생만 얘기하고 남자들은 남자의 희생만 얘기해. 둘 다 다 희생이 있거든. 근데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것이 뭔가는 자꾸 놓쳐. 그래서 그 세상 풍파 약한 너를 눌러서 낙심할 맘 내게 일어날 때 주가 주신 복을 헤아라 하는 것이 가정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4: 가진 복을 세워봐. 네.
2: 그러니까 애 때문에 기뻤던 거. 난 지금 생각할 때 애들이 태어나서 우리 지금 막내 손주 이게 5살 반인데 아 행복해 죽겠어. 이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야. 넌 마음 놓고 속삭여도 돼. 마음 놓고 속삭여도 돼. 네. 왜? 이게 더 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5: 근데 정말 그 내가 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래서 자꾸 그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게 되지만
4: 맞아.
5: 그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느꼈던 기쁨을 생각한다면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좀 들고요. 더 썩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시점에서 목사님들을 살짝 당황시킬 만한 돌발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가지고 계세요?
4: 정말 돌발인데요. 네. 질문을 마주 씨랑 같이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 둘이가 제가 먼저 선창할 기사 뒤에 해주세요. 네. 올포원 창호에서
5: 질문을 마주하다!
4: 약간 어떻게 마주하다 이렇게 하면
5: 돼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희생하는 사람은 나다? 아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
2: 우리 아내지 뭐.
5: 아내다.
0: 저도 네. 아내입니다.
2: 네. 저도 아내입니다. 아, 그렇죠. 그 양심은 다 있어.
4: 양심은 다 있어. 오케이. 네. 그럼 다음은 좋은 아빠 테스트입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놀아줬다 아니다. 하나 둘 셋.
2: 아니다.
0: 아니다.
5: 저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놀

0: 하고 계시다.
1: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2: 예뻐 한 번은 이 들어가니까 어렵네.
0: 그렇죠. 그게 어렵죠.
3: 노력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는 것에 걸려요. 정말 이렇게 바쁠 때는 정말 새벽에 나가서 잠잘 때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1: 이제 아니다 내가.
2: 아니다.
3: 그래서 초등학교 어려워. 들어가고 나서는 적어도 이렇게 하루에 한 끼는 식사할 때 같이 하려고 잠시라도 들어왔다가 네, 하는 노력은 하죠.
4: 저는 그 이제 놀아주지는 못했는데 그 아빠하고 아이하고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가 있고 뭐 책 읽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학교인데 도시락을 제가 한 2년을 싸줬거든요. 아침마다. 그게 저는 저희 아이하고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됐어요. 놀아주진 못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 우리 목사님은 큰 딸이 이제 미국 유학 이제 박사 다 됐는데 할 때 안식년 할 때 6개월을 가서 집밥 해준다고 딸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번 놀아주는 정도가 아니야.
0: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좀 특별한 이게 좀 종자가 달라.
4: 제가 밥을 잘합니다.
1: 속썩이면 멸치만 넣어주고 착하면 햇도 넣어주고
0: 김 목사님 세대는 놀아주기는 좀 어려운 세대 아니셨나요?
2: 예, 저도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 휴가를 꼭 지켰어요. 휴가를 꼭 지켜서 그때 이제 교회가 다행히 두 주씩 줬는데 그건 어기지 않고 저희 때 이제 목사들이 차 갖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저희도 차를 주어서 그 차 가지고 여행을 다녔죠. 텐트 싣고. 애들은 그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루라도 여행 가요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휴가는 아주 철저히 차 타고 다녔어요.
0: 네, 또 질문 하나 남았죠.
5: 네, 이어서 좋은 남편 테스트입니다. 자,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1: 양심적으로.
5: 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가사 일을 하였는지 이번엔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어느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2: 이 사람이 1등이야.
4: 아닙니다. 예. 제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 열심히 하거든요. 청소는 이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례를 그 부탁해 가지고 올 때 반드시 제가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랑들에게 가사를 돕는다는 문장이 잘못된 겁니다. 가사에는 돕는다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가사를 한다는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가사는 너도 하는 거다. 가지고 반반씩 하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청소 외에는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집안 정리, 그러면 수리 보수, 그다음에 청소. 이거는 이제 제가 하고 빨래나 뭐 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아내가 하는데 밥은 같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 설거지해야겠네.
2: 저는 부녀 동네 외아들이거든요. 호르몬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엌을 간다거나 하면 우리 아내가 고난을 당해요.
0: 네, 무슨 분위기인지 알아요.
2: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며느리 아내가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평생.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고 또 아내도 옛날 여자지 뭐 우리 아내도 그렇게 되니까 남편 그런 일을 안 시키려고 했고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뜨문뜨문. 근데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뜨문뜨문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이제 조금 하고 조금. 그다음에 이제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는 건 이제 제가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우리 아내 감지덕지 하시는데 미안하죠.
4: 밥 얻어 드시려고 그러실 건 아니시고요.
2: 하마터면 밥 못 얻어 먹을 건데 했어요.
3: 저도 은퇴하기 이제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 갖다 버리는 거 사실은 아내가 다 채워놓고 묶어놓으면 제가 이제 그거 갖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제 갖다 버리고

있고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신혼 때부터 했던 건 저희 어머님 댁 방문하면 그런 스트레스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거지를 가서 해가지고 어머니랑 아내가 저의 그냥 흉을 보면서 그냥 방에서 쉴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0: 아니, 제발 저희 아버지가 네. 이 방송을 꼭 보시고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속삭이는 나도 이해하고 저 엄마도 도와주고. 네. 아 정말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포원 아니면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통하는 곳, 이 올포원에서 오늘 교회를 세우고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건강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도 가정을 세우는 교회인 우리 자신부터 좀 더 세워나가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파이팅 넘치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2: 울지마 바보야. 문제는 나야 나. 나부터 살아있는 교회로
1: 하나 되는 시간
2: 울보 와. 아 기대하고 있어.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의 가정은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완벽해 보일까 싶어도 사실 알고 보면 집집마다 그렇죠, 말 못할 속사정 하나씩은 다 있고요. 가진 게 많든 적든 뭐 배운 게 많든 그렇지 않든 자식들 걱정하고 또 가족 생각에 마음 쓰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결국 내 가정, 내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뭐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바로 가족이겠죠? 바라기는 모처럼 만난 우리 가족, 또 친지, 친척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둘째 날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

2026년 9월 25일 한가위 추석 명절 당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가족이에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어진 이제 추석 연휴이고 민족의 대이동 통해서 가족으로 또 부모님께 고향으로 많은 분들 향하고 있고 이미 도착해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있는 집도 있을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좀 한가위 그런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딱 같아라. 예. 그렇게 유쾌하고 넉넉하게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좀 깃들어서 함께 좀 풍성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CCM 어제에 이어서 이틀간의 음악여행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어제는 이동할 때 들으면 좋을 드라이브 CCM 우리가 만났다면 자 오늘은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같이 들으면 좋을 CCM 패밀리 뮤직 패밀리 CCM 어떤 곡이 있을지 저희가 또 챙겨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세 곡 준비했습니다. 주나와 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가 밴드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 이 곡은 그 명절 때 가족 예배 드리면

빠지지 않는 그런 찬송가 곡이죠. 올해도 아마 많은 그 가정에서 이 곡을 고백할 텐데 준비했고요.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으리까지 세 곡 나누고 스페셜 게스트 우리 김영범님 모실게요.

0: 자, 추석 특집 나흘간의 음악여행.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특집 방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역시 곡 소개해 주실 찬양사역자 김영범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어제는 우리가 드라이브 CCM, 네. 뭐 새롭게 저는 접하는 곡도 있었고 굉장히 네. 좋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열 곡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1: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0: 비유법입니다. 예, 여러분. 예. 아, 그렇게 어제 많은 또 분들께 좋은 곡들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열 곡을 챙겨오셨나요?
1: 네,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내용적인 것도 고민하긴 했는데 어쨌든 가족들이 함께 들으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들, 좀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담으려고 애를 썼고요. 혹은 네. 이제 가족이 함께 부른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제 같은 기승전결은 아니고 인데 네. 한 곡 한 곡 좀 가슴 따뜻하게 다가갈 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사전으로 녹음을 해서 오늘 들려드리는 거고 네. 영범님은 추석 당일 명절 때 어떻게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나요?
1: 네, 이제 뭐 본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 네, 옆 군데 그래서 이제
0: 가깝네. 네,
1: 가까운데 이제 제가 차로 다니진 않아서 예, 예, 예. 전철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제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 40분 뭐 서울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본가 가서 네. 같이 식사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0: 조카 또 엄청 예뻐하잖아요. 조카. 네. 그 조카 바보.
1: 요럴 때 이제 또 조카 오면 얼굴 보고 하는 건데 예. 별일은 없습니다.
0: 그냥 뭐 특별한 스케줄 없이 가족끼리 만나서 네네네. 식사 함께 하고
1: 오히려 저는 예. 약간 서울이 이제 본가인 사람들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 무료한 것 같아요.
0: 그래 뭐 장시간 이동하지도 않고 시간이 조금 남네.
1: 그러니까 어제 드라이브 특집할 때 드렸던 예, 말씀처럼 예. 어릴 때는 이제 조부모님들이

0: 이제 지방에 계시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내려갔었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부모님 뵈러 가는 거는 그냥
1: 그러네.
0: 서울이라
1: 아,
0: 그때.
1: 사실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는 시골 갈때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또뭐 휴게소도 들러서
0: 그쵸.
1: 뭐도 먹고 요런 추억들이 또 있는데.
0: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겪은 지가 저도 오래돼 가고 있습니다. 좀 편하면서도 아쉬운 마음? 네, 그런 게 있네요.
1: 알겠습니다. 오늘 하지만 선곡해 오신 곡만큼은 굉장히 따뜻한 감성의 곡들. 네. 자, 어떤 곡부터 만져볼까요?
0: 저 오늘은 그세 곡도 곡으로 안 자르고
1: 네.
0: 조금 다르게 잘라서
1: 어떻게 들을까요?
0: 일단 한 곡을 좀 듣고
1: 아,
0: 와서
1: 한
0: 두
1: 곡을.
0: 곡 두고 그러면 좀더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
1: 좋습니다.
0: 그래서 일단은 한곡 듣고 오실 텐데요. 최근에 발매된 곡 중에 제가 좀 감동 많이 받은 곡이에요. 그 시각장애인 중창단이고 한 30여 년, 33주년이 된 팀인데 소리보기라는 중창단.
1: 벌써 그렇게 됐어요?
0: 네, 이번에 6집이 9월에 발매가 됐는데
1: 예.
0: 음악 자체는 막 트렌디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앨범에 담겨진 고백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CCM 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한 감성, 어떤 고민, 슬픔 이런 거 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또 거기에 이렇게 휘말리기가 쉽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모범답안처럼 감사해요, 난
1: 별로 안
0: 문제 없어요.
1: 좋아하잖아요.
0: 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1: 예.
0: 그러니까 양극단에 대해서 필요도 하지만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분들의 음반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참 도전이 됐던 게 시각장애인의 삶, 장애인의 삶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감사를 할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수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시선이라는 곡을 오늘 들어볼 텐데
1: 네.
0: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진짜?
0: 야, 이런 가사를 써? 근데 이게
1: 본인의 고백인 거잖아요.
0: 그쵸.
1: 예.
0: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삶에서 이런 거라면 뭐 어떻게 나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았나.
1: 직접
0: 네,
1: 예.
0: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확 다가왔었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 가족이 모였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싸우거나 불평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함께 하신 하나님 떠올리면서 감사함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소리보기의 예수의 시선 첫 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소리보기에 예수의 시선 함께 듣죠.

0: 자,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첫 번째 곡 소리보기의 예수의 시선이었습니다. 약간 소리보기가 그 예수의 심장도 있었고 네. 그 약간 시리즈로 가는 건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
1: 네. 근데 저 이제 작사하는 입장에서 네. 야 이런 가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너무 좋았고 예, 그러니까 예. 음악만 들으면 되게 흥겨운데
0: 컨츄리풍
1: 약간 네, 컨츄리풍 예, 예. 잘 없죠 우리나라에.
0: 없죠 없죠.
1: 네 컨츄리풍 CCM 자체도 독특했는데 예. 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안에 노랫말이 이런 깊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소위 이런 거죠. 이런 몸뚱아리를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거잖아요. 적나라하게 아 되게 좋았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그분들의 삶이 반영된 고백이라서 네. 아,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노래입니다.
0: 네. 첫 번째 곡이었고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 곡이네요.
1: 네, 두 곡을 좀 연달아 들을 텐데요. 한 곡은 2021년에 발매된 곡입니다. 벌써 5년 됐는데 브릿지 브라이드라고 여성 2인조 팀이에요. 네. 네, 노래를 딱 두 곡 내고 더 이상 안 나오고 있는데 아하. 여기에 이제 강영원 씨라는 이제 작곡자의 편곡자. 근데 여기서 작곡하신 건 아니고 편곡을 하셨고 그 나하나님이라고 예, 뮤지컬 뭐 위키드 이런 작품을 한 좀 대형 예. 그 뮤지컬 배우세요. 오. 이렇게 2인조로 활동하시는데 마중이라는 노래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도 역시 어제 소개해 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제 탕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계속 그 고대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히 담겨 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만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듣다 보면 네. 뭔가 이렇게
0: 그려져.
1: 예, 막 연기하는 것 같고 그게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5년 지난 노래지만 이 노래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0: 저도 몰랐어요 사실.
1: 네, 네. 이 노래 들으시면 감동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물론 탕자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자식들이 이 명절 때 내려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정말 산 거가 뭔데 먼발치에서 우리 손주 왔구나 우리 자식 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겸해서 듣고 싶었고요. 네. 탕자 얘기 나온 김에 물론 여러분들이 다 불효자식은 아니겠지만 예, 탕자 얘기 하나 더
0: 갑자기
1: 2023년도에 발매된 네. 카우치워십의 회중찬양이라는 곡
0: 이 곡 신청곡으로도 종종 들어옵니다.
1: 네, 예. 이 곡은 좀 더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렇게 두 곡이 탕자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노래 탑2라고 생각해요. 네. 카우치워십은 한동대 학생들로 구성됐던 팀이었고 요즘은 팀이 예전과 좀 다르게 뭐 해체가 된 건 아니겠지만 활동이 없어요. 네. 한동안 막 뜨겁게 나오다가 말았는데 한동대 학생은 아니지만 한동대 출신인 홍이삭 님께서 요 곡의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곡입니다. 네. 근데 요렇게 두 곡이 야 노래도 너무 좋고 잘 부르시고 딱 듣고 나면 이렇게 감동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이어서 듣고 싶어서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깊은 울림을 주는 두 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브릿지 브라이드의 마중 그리고 카우치 월십의 회중 찬양

0: 카우치 월십의 회중 찬양 방금 들으셨고요. 앞서 브릿지 브라이드의 마중이라는 곡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가슴이 뭉클하고 약간 진짜 좀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1: 두 곡 다 듣다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0: 진짜.
1: 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막 이런 게 느껴져서.
0: 나 약간 방심하고 들었다가 지금.
1: 그러니까. 눈이 촉촉하신데요.
0: 진짜. 예. 너무 너무 좋은데요.
1: 이런 좋은 곡인데 몇 년이 지나도 모르시니까.
0: 영범님을 주기적으로 좀 모시든지 아니면 시신캠프.
1: 그 요 근처에 방을 좀 잡아주세요. 너무 멀어요.
0: 멀긴 해. 자, 세 곡 들었는데 벌써 네. 뭐 감동이 뭐 밀려오고 있고요. 네. 1부에서 두 곡을 더 나누겠습니다. 어떤 네. 곡일까요?
1: 요거는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인데요.
0: 네.
1: 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고 두 분 다 좀 클래식 성악 기반으로 하는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 번째는 뭐 많이들 좋아하시죠. CBS에서 제 생각에는 매주 이분들의 노래가 안 나오는 주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남성 사중창 팀인 크룩스입니다.
0: 너무 좋아해 크룩스.
1: 네, 너무 좋죠.
0: 예.
1: 이 크룩스가 너무 좋은데 사실은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노래가 찬송가 리메이크 위주였어요.
0: 맞아요.
1: 이 간헐적으로 창작곡이 있긴 한데.
0: 오 마이 갓.
1: 네. 예. 최근에도 앨범이 8월에 나왔습니다. 정규 이게 몇 집이야? 정규 3집인가 나왔는데 타이틀곡 듣고 아, 또 찬송가하셨네.
0: 예.
1: 너무 좋은데 너무 아쉬운. 그러고 있다가 트랙을 딱 앨범을 열어봤더니.
0: 네.
1: 1번, 6번 곡이 찬송가고
0: 와.
1: 2, 3, 4, 5 네 곡이 멤버 네 분이 하나씩 솔로로 하셨어요.
0: 창작곡이야.
1: 그래서 뭐 작사 참여 혹은 편곡 참여 이래서
0: 야, 이거는 이 정규 앨범을 다 들어봐야겠어요.
1: 네. 그래서 요 놓치기 쉬운 요 정규 앨범 그리고 이제 네 분의 그 멤버가 각자의 고백을 하시니까 전 되게 귀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한 곡만 네. 뽑아서 듣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 멤버들 중에서 가장 비주얼이 인상적인 분이 계세요.
0: 아, 그런가요?
1: 네, 크룩스 안에서 이제 키아누 리브스, 존윅 닮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닮으신.
0: 일단 수염이 이렇게, 인상적이.
1: 그래서 이렇게 까먹을 수 없는 인상의 이수철님입니다.
0: 네, 네.
1: 실제로 요 노래 말고 타이틀곡이었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면은 이렇게 AI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0: 네.
1: 거기서 존윅처럼 막 총 쏘고 싸웁니다. 그래서 와 너무 웃겼어요. 그 곡은 그렇고 영상이.
0: 예.
1: 근데 요 곡은 웃음기 싹 뺀
0: 예.
1: 나. 고백이란 곡인데요.
0: 네.
1: 개인적으로 너무 애정하는 곡이고요. 또 한 곡은 여러분 많이 아실 박종호 장로님이
0: 네.
1: 아주 먼 옛날에 부르셨던 곡을 2020년도에 테너인 장호영님께서 리메이크로 부르신 곡이에요.
0: 네.
1: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곡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들으실 수 있어서
0: 네.
1: 이렇게 두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크룩스의 나 장호영 하나님의 사랑은.

0: 장호영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 그 옛 향수를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1: 좋죠.
0: 예, 곡 오랜만에 또 들었고 크룩스의 나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1부 끝날 시간이에요. 지금 몇 곡 안 듣고 얘기 조금 한 것 같은데 예.
1: 시간 훅 잡아먹죠?
0: 훅 잡아먹었지만 저희의 못나는 얘기 또 나머지 5곡은 2부에서 이어드릴게요. 1부 마지막 곡 We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듣고 2부에서 뵙죠.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춰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추석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여는 곡 이길승의 소망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나흘간의 음악여행 오늘 이틀째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특집 오늘의 주제는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찬양사역자 김영범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뭉클하고
1: 웅장한 거
0: 웅장하고 네. 여운 짙게 남고 이런 네. 곡들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2부에서도 다섯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1: 네. 예. 2부는 좀 이렇게 덜 웅장한데 근데 이제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목소리들 혹은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좀 소개하고 싶은 곡들 먼저 조금 그 한 곡을 먼저 듣고 네, 싶은데 네, 네. 하다시 뮤직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팀이 처음 불방망이라는 싱글로 나왔을 때부터
0: 제목부터가
1: 그때가 한참 코로나 막 한참 때거든요.
0: 2020년.
1: 네, 그래서 뭐 클럽 하우스 하는 뭐 무슨 매체에서도
0: 지금도 있나요 클럽 하우스?
1: 있는데 요즘 거의 안 할 거예요. 맞아. 저도 발 뺐고.
0: 기억난다. 예예. 예.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온라인 매체에서 만나고 했거든요.
0: 맞아요.
1: 그 당시에 이 팀이 불방망이라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노래를 들고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야 CCM계 무슨 G.O.D 뭐죠? DJ D.O.C 같은 느낌.
0: 그래서 악동 느낌.
1: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그해 이제 몇 달 뒤에 정규 앨범이 발매되고 쭉 들으면서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구나.
0: 네네.
1: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요 트랙만큼 은 함께 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두 트랙인데
0: 네.
1: 한 트랙 같은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듣고자 합니다.
0: 네.
1: 이게 이 제너시스라고 하는 타이틀로 정규 앨범이었는데
0: 창세기.
1: 네, 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을 상징하는 요 트랙이 있는데 요게 네. 공정금 권사님의 아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은 느낌의 요 찬송가 부르시는 게 잠깐 나옵니다.
0: 너무 정겨워.
1: 너무 정겹고 네. 요거에 이어서 이 하다시 뮤직 3인조 시절이었는데 네. 아주 세련된 네. 스타일로 고난 내용을

0: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함께 좀 먼저 듣고 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고난 내 영혼 안전한 보고 그야 폭풍이 폭풍 가

0: 도를 아니하리 거리야.
1: 주의
0: 영원한 팔의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도 가지 않은 그

0: 타다시 뮤직의 방금 들은 고난 대영혼 그리고 앞서서 그 공정금
1: 권사님
0: 권사님의 네. 아
1: 사실 음악적으로는 노래가 네. 좀 엉망이죠. 가사도 약간 막 틀리시고 이런데
0: 이 곡이 마이너였나 싶은
1: 아 근데 예.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역하는 입장에서 찬양은 노래를 잘해야 감동인 게 아니다. 그냥 그 마음이 잘 담겨지면 그 삶이 담겨지면 그게 감동이다.
0: 맞아. 너무 공감해요 진짜. 저 가끔 이제 어떤 분이 특송하신다고 할 때 잘 네. 준비해서 매끄럽게 하시는 것도 물론 은혜롭고 좋지만 네. 약간 거칠고 좀 서툴지만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그런 고백할 때 우리는 감동받게 되잖아요.
1: 맞아요. 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0: 아, 약간 눈물 버튼처럼 아, 우리 권사님의 찬양 아, 너무 심금을 울리네 진짜. 네.
1: 그 심금을 울려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딴따다다다 이러면서 아이고 뭐야.
0: 눈물 쏙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또 절묘하게 매치를 시킨 하다시 뮤직 역시 네. 아,
1: 멋지죠?
0: 멹집니다. 예. 자, 요 요곡은 이제 한 곡으로 치고
1: 네, 한 네. 곡으로 치고 뒤에 이제 두 곡을 들려드릴 때 요것도 약간 눈물 버튼인 원투인데
0: 그래요.
1: 두 곡 다 딸이 아버지랑 함께 이렇게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수많은 딸들이 또 눈물을 글썽일 수 있는 네. 노래인데 첫 번째는 송지혜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입니다.
0: 네네.
1: 개인 아티스트로서도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도 하시고 종종 윌러브 멤버로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뭐 노래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닌데 이 후반에 가면 네. 아버님 목소리가 나와요.
0: 아버님도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1: 그리고 정말 끝에 가면 어릴 때 테이프로 녹음된 듯한 느낌의 이 송지혜님이 어릴 때 목소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막 듣다 보면 너무 또 울컥합니다.
0: 아까 전에 우리 그 공정근 권사님 곡 들으면서도 약간 울었단 말이죠. 우리 영범님. 예, 또
1: 네, 그런 눈물샘.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펀치. 김수지 씨의 이제 6집 앨범.
0: 아빠의 노래.
1: 이 노래는 뭐 많이 나오죠.
0: 너무
1: 뭐,
0: 좋죠. 너무 네, 좋죠.
1: 많이 나오고 또 들어도 좋을.
0: 네, 네.
1: 특별히 이 노래 듣다 보면 정말 CCM판 아빠의 청춘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네.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셨는데 사실은 그 김수지 씨의 그 뭐죠 이 출생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간절히 뭐 이런 계기가 있었고 지금은 네, 네. 뭐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는
0: 지금 성가대하시지 않나요?
1: 뭐 장로님이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이 노래 안에 막 나오는데 역시 살짝 어눌한 느낌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게 울지 그러니까, 않을 수가 없는
0: 맞아, 맞아, 맞아.
1: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노래들이어서도 좋고 네. 또 아버님의 어떤 믿음, 신앙 이런 게 담겨져서 좋은 것 같고 여러모로 가슴을 따뜻하게 또 이 명절에
0: 네네.
1: 함께 들으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어제 싸웠는데도 다시 화해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노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곡 이어드릴게요. 먼저 송지혜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김수지 아빠의 노래 자 눈물샘 주입니다.

0: 김수지 아빠의 노래 그리고 송지혜 나의 사랑하는 책 여기에 이제 피처링 송종섭 아버님
1: 네, 아버님 함께 하셨고
0: 와
1: 마지막이 또 킬포예요.
0: 그 무슨 저는 예전 뭐 홈비디오로 찍었던 그런 게 다시 막 생각나는 듯한
1: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안 나오는데도 야 그 어린 송지혜가 그려져, 막 이렇게 그려져. 개구장이 같이 노래하던 찬송가 부르던 이거를 아버님이 네. 녹음해 두셔가지고 요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글썽글썽 하셨을 겁니다.
0: 진짜 눈물샘 주위 두 곡이 연속으로 나오니까 지금 많은 분들 어떤 그 약간 그 눈물이긴 눈물인데 약간 뜨거운 눈물일 것 같아요.
1: 네.
0: 따뜻한 눈물. 아 추석 명절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두 곡을 우리 네. 선곡해 오신 게 아닌가.
1: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0: 야 진짜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두 곡. 네. 예 마지막 이제 두 곡만을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두 곡 남았는데요. 이게 믿음 좀 전에 들었던 노래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님의 신앙 그게 딸로 이어지고 하는 이렇게 대물림 되어지는 신앙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함께 모여서 물론 아직까지도 뭐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거나 자녀들이 안 믿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어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복은 이렇게 대대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쵸.
1: 뭐 돈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복된 거지만 그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흘려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추석 명절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얘기들을 더 많이 나누시고 또 네가 있어서 또 부모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0: 네.
1: 좀 그런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들에 대한 노래를 오늘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0: 네.
1: 2021년도에 발매됐던 더 워시베이블의 세대에서 세대에게라는 곡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 노래 함께 들었으면 좋겠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피아워십의 이제 7월에 발매됐던 최근 앨범 중에 타이틀곡은 아니었지만 저는 타이틀 아니어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0: 네.
1: 믿음의 유산이란 노래입니다. 근데 요 노래 뭐 오늘 듣는 노래 중에서 가장 좀 화려해요.
0: 네,
1: 가장 화려한데
0: 네.
1: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그런 축복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신 팀이니까
0: 네.
1: 노래는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0: 피어오시면 다 마음 열리죠.
1: 그러니까 그렇죠.
0: 네, 좋아하니까
1: 기꺼이 네. 네, 즐거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 이틀 동안 그 두 가지 주제로
1: 네.
0: 10곡씩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1: 좋았죠.
0: 좋았어요. 우리 DJ 분들 주제만 던져주세요. 어떤 모든 다 해옵니다.

0: 갑니다.
1: 형님 뭐 다 네.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0: 네. 택배 서비스로 달려가겠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 주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또 네. 선곡 가능한 우리 네. 김영범님과 함께 이틀 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 또 조만간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또 인사해 주시죠.
0: 제가 요즘 뭐 저녁에는 CCN 캠프 목요일마다 CBS를 와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CBS 안에서 제가 이렇게 최신곡들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실 만한 곡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게 샬롬 CCM에서도 불러주시고 이틀간 20곡의 노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종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멀어서 힘들다면서요? 네,
0: 방 잡아주세요.
1: 전날에?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곡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형님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피아 월십의 믿음의 유산 방금 들으셨고요. 앞서 더 월십 에이블의 세대에서 세대에게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이렇게 열 곡을 1부와 2부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주님을 모신 그곳이 어디이든 거의 뭐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기쁨 가족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손경민의 은혜 준비했고요. 그 전에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는 사람들의 오 신실하신 주부터 함께 듣죠.

손경민의 은혜 방금 전해드렸고요. 오벳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오 신실하신 주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나흘간의 음악여행 추석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제 둘째 날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편 함께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복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0: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듯 우리도 다시 만난 이들에게 평강으로 인사하게 하소서. 마음 가득 품었던 그리움을 평강으로, 숨결로, 성령으로 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5일 금요일, 오늘은 추석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서동민, 서정아의 찬양 함께 하고요. 이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샘의 장막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홍순관의 음성으로 예수께로 가면, 또 신용란의 찬양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 내 구주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감사하세 찬양하세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함께했고요. 감사하는 성도여 송수영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할게요.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먼저 김이 있어 감사 밴드 NCM의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귤이 있어 감사 훈제계란 프로젝트와 이마란의 찬양 함께합니다.

내 노래를 들어봐. 아침은 먹었니? 말라 비틀어진 밥통에 오래된 밥에 한 달 전에 진짜 맛있었던 누나가 싸준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시큼한 김치. 요리하기 제일 쉬운 냉동실 떡갈비. 젓가락을 들고 국그릇에 냉수를 한 잔. 일식 삼산? 어? 뭔가 모자랐는데 얼마 전 대형마트에 싸온 원 플러스 원 갓김이 찬장에 떡하니 있네요. 찬장으로 오라시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내 마음 잘

JJ 첨가 국산이란 표기에 마음이 놓여 뜯어보면 가격은 같은데 양이 조금 주는 듯해. 하지만 겉봉투를 좀 더 신경 쓸 것 같아서 많이 팔릴 것 같긴 하다. 메뉴까지 정하시는 디테일 이렇게 내 마음

역시 명절에는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죠. 귤이 있어 감사 훈제계란 프로젝트 이 말하는 찬양, 그 전에 김이 있어 감사 밴드 NCM의 곡 보내드렸습니다. 76장 찬송 창조의 주 아버지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안에 기쁨 있네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0: 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추석 명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장윤영의 주님 찾아오셨네, 이어서 소리샘의 찬양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5일 금요일 추석 명절에 함께하는 묵상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유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은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 한 지 한 달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굶주려 죽게 하려는 것이냐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

왕을 들었으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면 다음 날 상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으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셔서 넘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량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 준비했고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장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명절 한가위 추석이어서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 또 우리 전통 악기로 연주된 곡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곡의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 국악 버전으로 함께하죠. 예가회와 이한희 씨의 찬양이고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길 음악 선교단의 찬양. 이어서 예수님이 좋은 걸 나경화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앉은 본가로 내려갔다. 그래, 나는 괜찮아. 그저 아픈 것뿐이야. 아픈 건 별게 아니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쉬자.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안진으로 갔던 것이다.

강화길의 치유의 빛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쉰 적 없었던 이에게 한번 쉬어보자 라는 다짐은 어쩌면 한 줄기 빛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그렇게 가족과 함께하며 평안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기에 오늘과 같은 명절을 또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 가운데 어쩌면 추석 명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

0: 이윤의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가거리.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주와 함께 걸어가리. 1000번째 정성원과 최용석의 찬양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감사가 넘치는 명절.

0: 쉬고 좋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침부터 분주했던 음식 냄새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웃음소리도 밤 10시가 되니 조금씩 잦아듭니다. 창밖엔 둥근 달이 떠있고 하루 종일 북적였던 마음도 이제야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추석은 곁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여서 고마운 사람들, 오늘 밤에는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잠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드리는 그런 따뜻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부영의 음성으로 가족이에요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추석이라서 가족 관련된 찬양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보내주신 따뜻한 사연도 함께 나누고 가족과 관련된 축복의 찬양들도 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쾌한 웃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CCM 잉글리시 정성원 목사님도 만나보시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 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왠지 울컥해지는 이 이름을 이 추석 명절에 더 많이 떠올리시는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얼굴 마음에 또 떠올려 보시며 들려드린 두 곡은 엄마, 엄마라는 제목의 송정미 찬양과 또 김수지가 부르는 아빠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에게는 우리가 좀 감정 표현을 잘 해야 될 텐데 항상 좀 거칠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찬양에도 이런 곡들이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라는 마음도 담은. 자, 먼저 들으실 곡은 C2R의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에젤에게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강찬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까지 전해드리고 오늘 유쾌한 1000번째 정성호 목사님 함께하는 CCM 잉글리시 전해드립니다.

0: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해외 CCM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정성원 목사님의 즐거운 이야기에 또 푹 빠져서 하하호호 웃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추석 인사가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복된 한가위 보내세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쵸. 설명절 인사 말고 그 추석 명절에 함께 나누는 그런 좀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1: 저는 그냥 뭐 해피 추석 항상 그렇게 예, 저 지인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0: 문자하실 때도
1: 예. 즐거운 추석. 즐거운 추석. 오소 스윗.
0: 그 추석 하면은 뭐 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에 약간 견주면 좋을까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약간 절기 계절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제 곡식이 있고 어떻게 하는 이제 미국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돼버리니까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감사를 얘기하는 이제 감사절이고 한국의 추석은 조금 이제 다르죠.
0: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대신 기독교력으로 추수감사절은 그렇죠. 저희가 같이 추수감사 주의를 보내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미국에서나 혹은 해외에서의 그 땡스기빙 데이 하면은 큰 칠면조 그렇죠. 터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1: 저도 이제 부모님이 미국 교포시니까 이제 추수 감사절 때마다 미국을 가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그 음식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의아한 게 달고 짜고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칠면조 고기는 그렇지는 또 않아요. 생각보다.
0: 그래요? 그냥 살짝 굽기만 하는 소금 쳐서 살짝 굽기만 하는
1: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글쎄요.

0: 미국에서 예, 춘수 감사절 음식은 저는 별로
1: 한국 음식이
0: 아,
1: 최고예요.
0: 맛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한국은 이제 추석 때 이제 풍성하잖아요.
1: 그럼요. 아우 네. 전이랑 네네. 쫄깃쫄깃 송편이랑 뭐 해가지고 그냥 한국 음식은
0: 산적
1: 너무
0: 있고.
1: 좋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네. 추석 당일 여러분들께 네. 목사님께서 해피 추석 인사도 나눠주시고 네. 자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네, 네. 행복한 또 크고 둥근 달을 네. 미국에서 바라보실 거다 생각하면서 오늘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네, 목사님 미리 그래도 이렇게 네,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또 변함없이 네. 예 CCM 잉글리시는 Go on 계속된다.
0: 예, 예. Show 예. must go on.
1: 쇼는 계속된다. 자 목사님 어떤 곡 오늘 함께 할까요?
0: 이 곡은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찬양이에요. Just let me say 하면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목이 한국으로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1: 그렇죠. 그리고 이 곡을 너무 잘 번안해서 부르신 분들이
0: 맞아요.
1: 많으셔서
0: 맞아요.
1: 실은 해외 음원도 너무 좋지만 네. 우리나라 음원으로
0: 제대로 그냥 터져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게 Just let me say가 힐송곡이라는 것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1: 네. 네.
0: 약간 스타일적으로도 그렇죠. 희생스럽지 네. 않고 되게 서정적이고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한국 진짜 한국 곡인 것 같이 느껴지는
1: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0: 곡이죠. 네. 네. 그러니까 번역이 기가 막히게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Lord I Believe in You는 한국 번역이 좀 아쉬워서
1: 조금 아쉽지만
0: 네, 근데 이런 곡은 너무 네. 번역이 잘 돼서
1: 시적인 표현을 잘 살려서
0: 네. 예,
1: 원곡보다 오히려 더 좋다.
0: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번역은 오히려 이제 한국어 버전하고 좀 다른 거를 느껴보시라고
1: 그러니까요.
0: 그냥 약간 직역같이 한번 해보도록
1: 그렇죠.
0: 하겠습니다.
1: 예. 예.
0: Just let me say 일단 요거부터가 좀 특이한데요. 네. 그냥 let me say 그러면 아 그냥 아, 야 봐봐 이런 식으로 하는데 Just let me say just가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구처럼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나에게 이런 말을 하게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let me speak. 내가 이제 얘기하게 해주세요. 뭐라고? Of your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할 때 speak of.
1: 네. 네.
0: Of your mercy and grace.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말하게 하시오. 우리 한국어 가사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Just let me live. 나를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In shadow of your beauty. 네. 당신의 아름다움의 그늘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Let me see your face to face. Face to face. 이게 얼굴과 얼굴 하니까 그냥 대면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냥 직접 맞닥뜨리게 해주십시오. And the earth will shake us as your word goes forth. 당신의 말씀이 goes forth는 직접 가는 거니까 이제 선포될 때에 온갖 땅들이 흔들릴 겁니다. 모든 지구가 이 땅들이 지금 흔들릴 거고. And the heavens will tremble. And fall. 예, 하늘이 tremble은 진동하고 네. 떨린다고요. 그리고 떨어질 거, 무너질 것이다.
1: 네.
0: Bu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자, 여기서는 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겠습니다.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예, 여기가 이제 1절이 됩니다. 나의
1: 네네.
0: 구세주.
1: 이게
0: 나의
1: 번역이 된 가사를 네. 보면 주를 향한 나의 네. 사랑을 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0: 그렇죠.
1: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0: 네.
1: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네.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0: 그렇죠.
1: 이렇게 돼 있죠.
0: 네. 네. 조금 어감이 많이 다르게 됐고 단어 선택도 조금씩 다르게.
1: 그렇죠. 그쪽 그 영어로는 네. 내가 한마디만 할게
0: 그치.
1: 이런 느낌이지만 네. 여기서는 네. 나를 하소서
0: 네.
1: 말하게 하소서.
0: 약간 직역같이 갔는데 그렇죠. 그게 한국 사람들의 감정에는 더 와닿은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너무 멋지게 또 네. 우리 가수들이 부른 버전도 많지만 그래도
0: 맞아요.
1: 오늘은
0: 네.
1: 또 CCM 원곡. 잉글리시니까 네. 원곡으로 네. 함께 보시죠. 오늘은 누가 부른 버전인가요?
0: 힐송의 버전.
1: 힐송 오리지널 버전으로
0: 네.
1: 네, Just Let Me Say를 전해드리면서 자 목사님 그러면 남은 네. 추석 명절 잘
0: 네.
1: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0: 네,
1: 생방송으로
0: 또 해피한 마음으로 네, 네. 또 다시 생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한 CCM 잉글리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힐송 오리지널 버전 저스트 렛미세이 오늘 CCM 공부방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더 블레싱 아발론의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해보셨어요.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소향 하나님의 나팔소리

소양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소망으로 이길승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준비했어요. 홀리원과 지미선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자, 2부에서 또 추석 명절 맞이해서 축복의 찬양들 많이 많이 선곡해서 전해드릴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로먼 빈센트 힐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

0: 오늘은 어떻게 불가능하다는 죄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스스로 죄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변화되기 쉽지만 감정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역사상 인간이 욕심의 정욕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식음을 폐하며 병명수양하면서 이기심이나 욕심 하나 극복하려 얼마나 노력합니까? 성공하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정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전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 도움을 받으면 생명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저는 신앙 최고의 경지인 성령 동행에 이르는 5단계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코를 통해 당신의 생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영적 존재가 됐는데 이때 형성된 우리 내면의 영의 세계를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그래야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채널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지하게 되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절대 권능의 신이시지만 인격체로 우리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십니다. 셋째는 성령님을 육안으로 볼 순 없지만 내가 선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보는 영안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 삶에 작용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 기도했더니 일이 성공하면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터치하시는 손길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게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성령 동행의 삶이 일상이 됩니다. 다섯째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죄악된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정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새로운 생명 반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병명수양으로 못하는 육신의 정욕을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치유의 첫째 자세는 자신이 너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난 큰 잘못 없다고요? 하나님의 죄 기준에서 자기 죄를 보면 엄청 죄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슬쩍 넘어갔던 교만, 미움, 분냄, 비판, 정욕, 탐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속을 보시는 심판자 주님의 관심사고 우리의 들보인 겁니다. 이런 내면의 죄악을 성령께 꺼내놓으십시오. 이때 더럽고 지저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 교회에서 모 권사님한테 핀잔 받았어요. 교회 나가기 싫고 솔직히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정을 성령께 내던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치부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린 죄 아래 있기에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지만 매 순간 성령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을 쟁취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엔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의 결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지난 시간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 근원죄가 감정에서 시작됐다는 점과 죄의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하면 영혼 육의 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CBS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디어도어 루빈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2부는 축복의 찬양을 오늘 테마 찬양으로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들으신 가장 귀한 사람 축복송이었는데요. 이봉구 이정님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남미워십의 찬양도 당신의 축복이 되고 싶어요 라는 곡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전도단의 축복송도 준비했습니다. 또 임효찬, 김이나,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의 주의 축복 여기에 라이브로도 준비해봤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께 축복이 되고 싶어요는 남유어십 찬양이었고요. 예수전도단의 축복송 굉장히 독특한 편곡의 찬양 오늘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축복 여기에 역시 헤리티즈 에스콰이어 다운 축복의 찬양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에는 오늘도 국악풍의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샘의 야곱의 축복 그리고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 업스트림의 너의 가는 길 축복해까지 세 곡입니다.

업스트림 너의 가는 길 축복해. 또 앞서 축복의 사람의 축복의 사람과 샘 국악 버전의 야곱의 축복 함께 하셨습니다. 이 추석은 또 외국 명절로 하면은 감사의 축제인 추수감사절과 또 맞닿아 있잖아요. 감사 찬송 준비해봤는데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감사 찬송 함께 보시고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이어갑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찬양이 아니었나 싶어요. 넓은 황금 들밭,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춤추는 물결, 떠오르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나무엔의 찬양 함께 보셨고요. 앞서 조수아의 감사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이 추석 명절 정말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넉넉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곡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준비했어요. 제니퍼 전 바이올린 연주곡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함께하면서 남은 추석 명절 모두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흰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갈색 뭐 여러 빛깔을 가진 그 갖가지 재료들을 둥그런 그릇에 담아 맛보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뭐가 떠오르세요? 비빔밥도 있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구절판도 있습니다. 한 그릇에 같이 담겨 있지만 각자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자극적인 양념을 하지 않아서 슴슴하게 재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죠. 오늘 한가위 식사

세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새벽을 열고 준비한 귀한 밥상, 그곳에서 나누고자 했던 마음까지 전해졌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화합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 그 음식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까지 전달됐길 바랍니다. 첫 곡으로 장윤영이 부른 조율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이런 날, 명절에, 그 당일에는 어떤 곡을 전해드려야 될까? 더 고민하면서 오늘 선곡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에는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송정미, 김현철, 강명식, BMK가 함께 불렀고요. 그 전에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나무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명가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나와 나 앨범에서 한부영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연휴가 지나면 고통, 아픔, 슬픔,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역전되길 원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한부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터널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신청하셨는데 신청하실 당시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곡이었어요. 그래서 요청해서 재료실에 요청해서 지금 그 곡이 심어졌습니다. 함께 들으려고 가져왔고요. 아가파오 워십 앨범에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어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국악 찬양 이어집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국악 찬양으로 두 곡 들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이었고요. 동방현주의 3호곡까지 함께 하셨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들려드리는 모든 곡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편안한 배경음악으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예수가 부인의 이 곡이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욕심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요즘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CBS 환경 캠페인에서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라다크 사람들이 씨를 뿌리며 풍요를 기원하는 지역 민요에서 인용이 됐다. 또 히말라야, 네팔에 대한 얘기도 연관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기고 반복해서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죠.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홍순관이 불렀고요. 주아랑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찬송가 539장을 이윤화가 불렀고요. 이쁜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푸른 동사님의 신청곡 나는 믿네 김형미가 부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내 생활 속에서 잔잔히 매일매일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찬송 조수아, 존영이 부른 감사까지 함께 들으셨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 왕같은 제사장, 더 쿨링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어제보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깊어지고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며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이어서 사랑나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행복한 가정 앨범에서 은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무엇보다 여러분께 편안함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랬는지요. 오늘 끝곡으로 심자실의 해금 연주로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립니다. 풍성하고 편안하고 감사한 한가위 추석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신입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의 인도와 통치를 직접 체험한 자의 감격과 기쁨이 담긴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길모어 목사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몇몇 성도와 함께 설교 내용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영감을 받아 이 시를 지었고, 자신이 지은 찬송시 쪽지를 부인에게 건네주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길모어 목사의 부인은 남편이 지은 찬송시 예수가 거느리시니를 남편 몰래 신문에 기고했는데, 우연히 신문에서 이 시를 보게 된 찬송가 작곡가 브래드 머리가 이 시에 곡을 붙였고, 이 찬송가는 곧 전 미국에 퍼지면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인도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찬송,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신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0: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아,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rise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Bless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머뭇거린 시간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 적은 달란트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소서. 이 귀한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92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서울 바하합창단입니다. 이어서 너 주의 사람아,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김요한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여수시립 합창단의 곡이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두보라 메이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기도 하죠.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박인수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사랑의 주 하나님,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596장 영광은 주님 홀로, 횃불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명절 연휴라 더 생각나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서 같은 제목으로 된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먼저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 들으시고요. 손경민 작사 작곡 김정희가 부른 어머니의 기도 이어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수가 거느리시니 에클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예숙 님이 청하신 곡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618장 찬송 2부의 첫 곡입니다.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으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문은희의 음성으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6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오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셔서 그날에 필요한 분량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분량, 곧 두 오멜을 각 사람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휴일이며 거룩한 안식일이기에 다음 날 몫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섯째 날에 거둔 양식은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일부는 양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탐욕과 욕망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어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섭리입니다. 일곱째 날 주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광야 길에서 백성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게 하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인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주 예수 넓은 품에 시온사중창단의 찬양이고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명지홀리보이스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저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추석 명절 연휴라서 오늘도 우리 가락으로 우리 전통 악기로 구성이 된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사명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인과 미국인 듀오로 구성이 된 아주 독특한 여성 듀오입니다. 하나의 곡 보내드릴게요. 김혜민의 해금, 강화정의 가야금 연주 함께 하고요. 그리고 세매장막의 어메이징 알이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차명진의 보컬로 함께합니다.

오래전이었을 거야. 어딘가 정말 돌아가야 할 영원의 집이 있을 것만 같아. 언덕에서 문득 마침내 도달한 영원의 집이 오래전 뿌리치고 떠났던 고향집임을 깨닫고 망연히 바라보고 서 있는 거야. 영원의 집을 찾아

김진경의 황홀한 귀향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그리운 이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0: 양 할머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송정미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화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0: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 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 한 알.
0: 자연 한 알.
2: 명절 연휴 축복의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 끝곡 보내드립니다. 당신은 주의 사랑, 소리샘의 찬양입니다. 박요한과 김혜란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가을은 주머니에 넣고 싶은 게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예쁜 낙엽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가느다란 풀벌레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 같은 것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 움큼씩 챙겨두고 싶기도 해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가만히 다가와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주머니에 넣을 순 없어도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길가의 나무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도 오래 눈에 담으면서 편안한 연휴 여러분 보내시면 좋겠어요. 토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학교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는 오직 예수뿐이다.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였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가운데 들어있는 주말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정미나의 Amazing Grace는 녹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날마다 주제를 잡아봤죠. 어제는

추석날 아침 집안에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듣기에 좋은 곡들 선곡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사실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 병원에서 듣는 분도 많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가족이 있는 그런 댁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픈 이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찬송가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그 어떤 모든 찬송들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만 아플 때 들으면 혹은 아픈 가족이 있는 댁에서 들으시면 특히 더 힘이 되는 그런 찬송가들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Glory to His name,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보혈뿐이죠.

치유의 은사가 느껴지시나요? 몸이 아파 힘드신 분들, 마음이 다쳐 낙심한 분들께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곡이 있을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Anywhere with Jesus.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나 예수 사테셀렘 프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추석 연휴 가운데 주말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 같습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는 언젠가 이런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가를 묻는 조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아버지였고, 다음은 어머니, 다음은 집안 식구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 여타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죠. 상처는 오랫동안 가슴에 삶의 쓴뿌리로 남아 인생을 뒤흔듭니다. 쇠사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옭아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처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면서도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상처가 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란 주제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백수의 제왕인 사자는 다른 사자와 싸우거나 사냥을 하다 지치면 바위로 올라갑니다. 바위 위에서 사자는 햇볕이 상처에 내리쬐게 드러눕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자의 상처는 햇빛만으로도 아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인 주님을 향해 상처를 드러내 보입시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계 광림교회 권병훈 목사님의 상처를 치료하는 빛.

0: Just one day, one moment at a time.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습니다. 9월 26일 명절 연휴 가운데 들어있는 토요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와 계십니다.
1: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생활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내 영혼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 나는 침묵 속에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오셔서 내 곁에 앉아주실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주시기에 나는 폭풍치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입니다. 조시 그로반의 노래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역대 CBS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곡을 탑 10, 10가지를 고르라 했을 때 이 곡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동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곡이라는 의미겠죠.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지쳐 계신 분들께, 편찮으신 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곡으로 띄우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에 만나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O Jesus, I have promised. 이 세상 끝날까지 였습니다. 2부 열어준 곡은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추석 연휴 가운데 주말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들어오셨고요. 날짜별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제는 아침 시간에 배경음악으로 좋은 찬송가 모음집으로, 오늘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위한 찬송, 그리고 내일 주일은요,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힘을 주는 찬송가 들려드린다고 했죠. 예, 오늘은 두 번째 날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한 위로의 찬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사 소개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또 이 곡을 빼뜨릴 수 없겠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은혜의 단비처럼 내리는 느낌입니다.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앞에 함께한 찬송은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까지도 평안해지는 시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예, 명절 추석 당일 다음 날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고소한 밤 냄새, 푸근한 사람 냄새, 정겨운 고향 냄새, 그리고 밤송이가 굵어지는 소리, 도토리가 여무는 소리까지. 명절은요, 잊고 있던 우리의 오감이 눈을 뜰 정도로 여러 감성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분주함에 닫혀있던 감성들이 깨어났고 잊고 있던 가족의 포근함을 충만히 채워가는 시간, 그런 시간 여러분 보내고 계시기를. Beneath the cross, 십자가 그늘 아래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기쁜 소식이 훌쩍 다리를 건너 들려올 듯 반가운 그 사람을 어느 날 마주치게 될 것 같은 설렘이 녹아 있습니다. 이 곡 안에 이 찬송가 속의 주인공도 그렇게 내 마음에 반가운 분이 찾아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픔까지도 몸소 겪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참 빛을 찬양합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의 상반신을 담고 있는데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핏기 없는 얼굴로 예수께서는 가만히 아래를 응시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분의 손 아래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 끝곡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두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편찮으신 분들 큰 위로 받으셨길 바랍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추억은 뭐 멋진 곳으로 여행 다닌 기억 이런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부모가 많이 웃던 집,

다 같이보다는 조금 따로 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에 더 익숙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때는 몰라도 명절만큼이라도 뭐든 좀 함께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곳이 작은 천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또 함께 웃고 더불어 마시고 먹고 하는 그 시간, 그곳이 작은 천국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오늘 나흘간의 음악여행 셋째 날 함께합니다. 해바라기님께서 청하신 곡부터 들을게요. 워킹의 기대, 그리고 윤은하님 청하셨던 러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요. 단오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오원호의 오이 기쁨, 그리고 한 곡 더 워시플로잉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0: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1: 2026년 9월 26일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서훈입니다. 오늘 첫 곡 나비월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고

워시플로잉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방금 들었고요. 오원호의 오이 기쁨 그리고 단오월심 내가 매일 기쁘게 윤은하님의 신청곡 러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었고요. 워킹의 기대 해바라기님 신청곡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송윤선님의 신청곡 김동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고요. 2363번님 청하셨던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문자 2262번님께 전하는 곡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주 없이 살 수 없네 듣고요. 비앤브릿지 예수나의 치료자 싱잉 앤츠 예수 내 인생의 횡재

Singing Ants 예수 내 인생의 횡재 들었고요. BM 브릿지의 예수 나의 치료자 문자 2262번으로 청하셨던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었고요.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2363번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앞서 송윤선님 듣고 싶어 하셨던 김동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김명식, 한정실 함께 부른 선하신 목자 함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